0: 야, 제전 챔버 멜론 추와라나 슈드 로마 레바가 야라 추숭기 예베 닌제게 채나 워든 긴든 왕네 라마 렘보치 기베 신인게 숭게라 상제 스르베 다워치 더바 세베 자나 유 세르와 테더 랑라 삼시베 제전 챔버 샤네 테더 숭양 제베 셀루고 멘자와 토마유 테탐제 지 상제토베 네바메토 미겐게 루지 랑기 제제 토라 레바라 토시 제 송데 구르데 셰소
1: One day while Jetson was staying in Medicine Valley of Chubar teaching Dharma to several disciples the yogin Ortan Gendun approached him asked, Precious Lama, in the teaching of several Geshes, you are renowned as a Buddha. They say you've totally eliminated desires. Is this true? Jetson replied, So they say, but there are many ways.